오시오 이제 like 내가 어디니까 이제 이제 요래 세븐에 이제 리얼이 이제 내가 해나 디스터다스티 하 잘라 카네게 알레 잘라 디노에카 잘라 게슬리 예 디우들레나 모스 셀리 헤다오도 오시오 케니 이제 내가 해게 너다 오시니 이제 다나드 아해 세오 나다나드 세우 이제 리얼이 이제 이거네 슬나히 그다음 이제 이제 안 거히게 Hit not on skid. Then a yes, you lost on a dig. Or Susan or Dog on a horse.com. I said, if you get all the house here, Iggy gone on it.